0: तपाईँको पाप घिनलाग्दो भए पनि सम्झना गरिने छैन, तपाईँको पाप घिनलाग्दो भए पनि हिउँ जस्तो सेतो हुनेछ, पापको दाग घिनलाग्दो भए पनि सेतो हुनेछ। हालेलुया।
1: यिर्मयाह 31장이에요.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.
0: 요 예레미야 31 अध्याय हो। मैले तिनीहरूको अधर्म क्षमा गर्नेछु र तिनीहरूको पाप फेरि कहिल्यै सम्झने छैन।
1: 미가서 7장이에요. 우리의 죄를 죄의 발로 짓밟아 바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.
0: 요 미가 7 अध्याय हो। 하므라 팝어룰라이 우하고 고라리 꿀제라 소무드라고 거이라이마 패키디누 바요.
1: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 화산천에서부터 만경강으로 서해로 흘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.
0: 범미솔리 하므라 팝어룰라이 에우타 콜라바타 얼코 너디 우다이 미르사가라 퍼스팀 사가티라 버가이디누 바요 번네마 비스와스 걸수.
1: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,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하심 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일까요?
0: 어서 오는 바이가 메로 퍼미스올레 예수고 보험물레 러거드와라 팝 버칼이 체마디누네 퍼미스올고 프림고 선불나 구라호라.
1: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전부일까요? 구원받게 하심이 전부일까요?
0: 아미라이 퍼미스올고 선단 번아이디누네 서비 구라호라. 우다디누네 서비 구라호라.
1: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남이 전부일까요?
0: 아담고 팝부터 묵다 후누 아프네 팝부터 묵다 후누 라 너럭부터 묵다 파우누네 서비 구라호라.
1: 하나님의 계속된 사랑 보실까요? 요한복음 14장 화면 보시고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.
0: 퍼미스올고 니런덜고 프렘 헤로나타 유나 14 아다이 스크린 헤레라 서비 툴로서마 상가이 빠라오.
1: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.
0: मैले तिमीहरुका लागि ठाउँ तयार गर्न जादैछु, गएर तिमीहरुका लागि ठाउँ तयार गरेपछि म फेरि आएर तिमीहरुलाई मसँगै लैजानेछु, ताकि म जहाँ छु तिमीहरु पनि त्यही हुन सक।
1: आदमले जेसो बसनामी जम्बुको아니라는 거예요.
0: 아담고 팝부터 묵다 후누 마트레 서비 구라 호이나 번너 코지에고 호.
1: 자신의 죄에서 벗어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.
0: 아프네 팝부터 묵다 후누 마트레 서비 구라 호이나 번너 코지에고 호.
1: 지옥에서 벗어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.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 씻음 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.
0: 너럭부터 묵다 파우누 마트레 서비 구라 호이나 번너 코지에고 호. 예수고 러거드와라 아프나 팝 버칼리누 러 퍼미스올고 선단 번누 마트레이 서비 구라 호이나.
1: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되는 건 뭐예요?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부자로 살게 하심이 전부가 아니에요.
0: 퍼미스올고 프렘 니런터 러히 러하니 구라 기호타 하미 에스 프리티비마 쿠시 러 더니 바이러 지우나 파우누 마트레이 서비 구라 호이나.
1: 100년 120년 살아있게 하심이 전부가 아니에요. 질병에서 치료받고 암에서 치료받고 스트레스 근심 걱정에서 고침 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.
0: 100 वर्ष वा 120 वर्षसम्म बाँची रहनु मात्रै सबै कुरा होइन। रोगबाट निको हुनु, क्यान्सरबाट निको हुनु, तनाव र चिन्ताबाट छुटकारा पाउनु मात्रै सबै कुरा होइन।
1: इ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.
0: 이 पृथ्वीमा मात्र होइन, हाम्रो मृत्युपछि पनि परमेश्वरको प्रेम निरन्तर रहिरहने छ।
1: 우리가 이 땅에서 90년, 100년, 110년, 120년 살다가 죽으면 거기 죽음 다음의 세계요? 아니에요.
0: 하미 에스 프리티비마 90 वर्ष, 100 वर्ष, 110 वर्ष वा 120 वर्ष 지에라 머리पछि 때티마이 मृत्युपछिको संसार सकिदैन।
1: 죽음 다음 사후의 세계가 있죠.
0: मृत्युपछि पनि मृत्युपछिको संसार छ।
1: 죽음 다음의 세계는
0: हाम्रो मृत्युपछि पनि परमेश्वरको प्रेम निरन्तर रहिरहनेछ।
1: 우리가 이 땅에서 90년, 100년, 110년, 120년 살다가 죽으면 거기 죽음 다음의 세계요?